0: 키스야. 키스야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 let's go. 오, 헤이든. 오, 맞아.
0: 강고양이 씨.
2: 강고양이가
0: 아니야. 무슨 소리야, 강고양이 씨.
1: 미안. 미안.
2: 아, 이거 한 번만
3: 잘 걸리는 거 같아.